아샤 시 푀기 므베 렘베 아샤 야르 줄렙네 농을 렌티 라유풀 다기 소라 꼬메버 슈베 테다르 케 렌키 게부 사르 양짜르테 라유테 푀베 게보테 레소송 테네 투 남식 송와나 하잠라 찬 신부시 케라쇼 제베 창창티 총분기 창강점 동제 나르충원남 림바신 제네 원시 메루탕 람루충루탕 총분 유미 캄보인바 다 파마양 템베 최기 큐 미용시 제베 하잠 치바세디 개보라 티신두슈 개베 렘보 리바 진식 제바 대탕 최체네 렘베 응아르니 원시 투바충 다자 하잠키 되게 쏘나 상룽베 미남 좀 꾀베 달엔 체도 도스르네 렘보텔라 시지 갸드르 쏘네 촉시르 떼바 탕 미지 키지 메베 갑드르 메도 퉁부 시기 낭두 방마직 스르르 세신두 두바 테 쏘네 다준 냉아 딜테 케르용네 룽베 미남라 깨갸베 미남 tōmō yōtō ñamnēn dūnzōm chēmbō chōngwā tērā gēbō sīdī lā dēn chāngdē. Chōngbō ngōshī kēnlā tērā shō jī sōng. Lēnbō ngōshī tōngmā mēbē chōngbō lā. Dā jī lā nāng kāng yō sērwā chōngbō kī ngōshī mēzū tā ngārā chōngwā nām lāmzō gyūzū sō chīshīndō shūbē tār tērīng dāngmā sērā chōng. Lumbu lado chiwar tepsu shi jube lumbu rigba jen hang sangti hajam jube lumbu minam la pargib na midan cha rida kanya madong sani dangwa shik nye sungwa di shedar nam rinbe jwa tang dangwa nam la purwa mi changme chongbun jing ngoshi la yi che di gelun nam tu yi cimba chungshin chongbun dan hajam la Jeshi Jejin Gebu Chuze, Pang Nam Tarshin Geba Chungwa Yinje, Ro Nguru Doji Shebe, Gebu Diju Sangbu Kani, Miko Sonam Chela, Sheze Lamdu Chimba Chikdu Je Kashorwe, Rote Rola Tam Chungwe Haha, Jagda Hurushi, Gyardu Denjashi Gebde Rola Bar Juru. Tanda Nambasur Rujumki, Chongbun Chamasir Chungki Sonam, 치외 떡기 계속 준비할 걸 루룸제 쉬신 바 힘이 표시에 가세로 나는